0: 이우린 공물로는 아말타카 자자이 감게
1: لا يسمعون فيها لغوا ولا تأثيما
0: 베카루 바스타케비스 아디 쿠베리 쿠라니비 바스타케비스 에타코 에우렌나카 니베니테
1: إلا قيلا سلاما سلاما
0: إهنكمكو إورنن إيويني سلام هوتة سلام هوتة بنوي أدي